소다 원다 치메 나네 답스 나네 엄마 나네 이노 오시 오시 원다 스나게 이노나 스탠리 스웨네 그나니 지금 나 대변은 못게 고 누에고 엔 이고 이고 이고 마나 대도 뭐 치게도 뭐 아빠게 이노 아니 스가네네 카넷네 니잔 시원 Ele mais que na gay, não dá pra gritar, não.